0: 자네 부대는 어떻게 됐어?
1: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0: 한 번에 강행군으로 몇 킬로미터나 떨어진다는 게 말이나 되나? 도대체 평소에 훈련을 어떻게 시킨 거야?
2: 근데 왜 저걸 기껏해야 한계 부대입니까? 제 생각은 한계 소대를 좀 더 후방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아, 그렇게 해.
3: 네, 거기 있습니다.

0: 哎，你，队长，你就不要再为难一班长了嘛。要是我一个都不让他们走，都留下，战后损你怎么处分？
1: 长本事了呀！一个警卫员跟首长叫板，
0: 报告，都是跟您学的。为了完成任务，啥都敢干，保证您的安全就是我第一任务。
1: 来，你再大点声，把那边李伟军的给我叫过来。
0: 保护你的安全就是我第一任务。
2: 都是给你们惯的，队长，方便你也要跟着吗？那倒是不方便，那你别走远啊！快，营长，您看，
3: 大家都加入快点走！要是因为我们增援不及时，两队让他们损失了，我们怎么跟首长交代？我们怎么面对侦察连战友们？快点，
4: 同志们都听见了吗？快跟上，快！
5: 부사단장님, 철수 중인들 파급 진지가 공화당해 기호화 준대 주의장이 저자했습니다. 준대가 도착하기 전에 전자 검처 민노산 작전의 요하 주가바 보비하라고 면회했습니다.
6: 잘했네. 적에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우리 주요 임무는 고지점령이야. 아, 그리고 각 부대에 연락해. 적의 습격에 대비해 전투 태세를 철저하라고.
7: 네, 알겠습니다.
6: 자, 우리도 출발한다.
8: 네, 알겠습니다.
9: 앞으로 전진! 자, 가자!

0: 동신병!
1: 네!
2: 무슨 지시가 있으십니까?
0: 사단장님께 보고해라. 우리가 고지를 점령했다고. 지금 바로 보내.
2: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미군이 5인 폭격하지 않게 황참모에게도 연락해. 미군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 우리도 가지. 지형 확인 후 방어 배치만 잘하면 사단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3: 네.
0: 가자고.

0: 사장님도 우리 작전에 만족하실 거야. 백창호,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나?
1: 중국군의 징투 부대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됩니다. 왜 아무런 정황이 없었을까요?
0: 상대 못할 적을 만나면 36개 주랭랑이 현명한 법이야.
1: 설마 함정행 아니겠죠?
0: 자넨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 걱정할 거 없어.

0: 나이제 괜찮으십니까? 난 괜찮네. 자네 괜찮은가? 외병! 외병! 남쪽에 외복이 있다. 마무들이 다시 복격할 수 있으니 부산을 모시고 부족성으로 가서 연방에 들어. 알겠다.
1: 네.
0: 자네 몸 조심하게. 그렇죠. 가 빨리. 지금 바로 부산사들을 숲으로 이동시키자. 빨리 움직여. 빨리.
2: 빨리 숲으로.

0: 급한방이지.
1: 너무 습이다.
0: 이걸로 좀더 처리해.
1: 감사합니다.
2: 빨리 붙이겨! 빨리! 됐어! 야, 됐어! 사료 있는 여기로 와! 집합한다! 집합!
3: 七号地域有聚集，
4: 七号地域有敌人聚集，炮火集袭，
5: 调整射向，瞄准七号地域，
4: 一炮，
5: 二炮，
4: 三炮，
5: 放。

0: 不要！把你兵龙的装，呀，把你在这多管住！不要！土车打狼谷，慢点！土车打狼谷，慢点！ 죽이라고 미끼가 되기 싫어 야 이 중국 놈들아 빨리 나 죽이라고 중국 놈들아
1: 인생 완장아
0: 할머니들아 날 죽여
1: 下一个,
0: 날 쏴 너네들로 날 쏘라고 날 죽이라고 나 메뚜지처럼 매달리기 싫어 쏴
2: 저쪽으로 가서 신호를 보내면 총소리로

0: 이들아, 어디 한번 나와봐.
1: 真是不想活呀！有办法，快转移！
0: 이 겁쟁이들아, 숨어 있지 말고. 야, 야 이 새끼들아, 자신 있으면 어디 한번 나와봐라, 새끼들아.
2: 그만자, 그만 나무 하지 말고.
3: 얼른 대장님에게 건사 들려. 대장님이 널 구해준 거야.
2: 됐고, 망나가지 마. 내 말 잘 들어. 민노산으로 우리가 왔던 게 기억하나?
4: 기억합니다.
2: 그럼 그쪽으로 이대로 떨어진 곳에서 집합시켜.

0: 가는 길에 아군이 만나면 같이 그곳으로 이동해.
1: 네.
0: 군과 만나면 부사장님의 명령이라고 해.
1: 네, 알겠습니다.
0: 부사장님은 어디로 가셨는지 봤나?
1: 못 봤습니다.
0: 그래, 조심하고 지금 바로 출발해.
1: 네. 야, 따라와.

0: 保存密道。
1: 변정호 부로 경계를 해제한다. 철수해. 빨리 가자.
2: 회장님, 이 신호탄은 놈들의 민노사 고지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집합 신호원인 것 같습니다.
3: 미군에게 연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나이리까 도착하지 못했을 거야. 놈들의 반응이 적발하구만.
2: 저 놈들은 전부 전차병입니다. 분명히 사전에 미군 주둔지를 정찰을 했을 겁니다.
3: 우리 부대 손실이 너무 크다. 자네 말대로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는 건데 그러지 않은 것이 나의 큰 실수야.
2: 아닙니다. 부사님 판단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우리 병력이 가는 거 알고 전면저 대신 이런 겨울한 수법을 쓸 줄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주도관이 아직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다 함께 죽는 남들라도 미군과 앞뒤로 협공만 한다면 놈들을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좋아, 자네 말에 맞아.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민통산 고지를 점령하는 거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한다.
2: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놈들을 섬멸하고 민통산 점령하겠습니다.
3: 좋아.
2: 그리고 부대 재정비한 후에 따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비록 대가가 크지만 반드시 승부할 수 있습니다.
3: 좋아. 이번엔 꼭.

0: 장례기를 존중하지.
1: 감사합니다.
0: 어떻게 된 거야? 적들이 고지를 철수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2: 잔류 부대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철수할 때 조심해야겠습니다.
3: 급할 거 없어. 상황이 안정되면 그대 다시 출발한다. 적의 주력이 2연대와 3연대를 상대할 테니 이곳까지 신경 쓰지 못하.

0: 적자를 서명하려면 지금으로선 이 방법이 최선입니다.
1: 그 방법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2: 부사장님도 놈들의 전력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손실 입을 뿐만 아니라 민동산도 점령하지 못할 겁니다.
3: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미군이 곧 공격을 개시할 거고 그때 우린 미군과 협공해서 고지를 점령하면 된다.
4: 오중령! 네, 오중령!
5: 지금 모인 부대를 두 개 준대로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흩어진 편사들이 남아서.
6: 됐어. 더는 지체할 시간 없어. 빨리 출발 좀 시켜.
5: 예, 알겠습니다.
7: 나쪽 케이스 미군 지휘관의 정보입니다.
2: 왜 그러십니까?
6: 공격을 위해 집결해 있던 미군 부대가 적의 습격에 의해 전차 4대와 한 개 중대가 격파당했네. 적 공격을 시도도 하기 전에 끝이 났어.
2: 그럼 미군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한답니까?
3: 재공격을 위해 105mm 곡사포 부대 4대와 한계 대대가 집결 중이다.
6: 미군 측에서 이번 협공을 꼭 성공시켜 고지를 점령하자고 한다.
0: 이번 공격은 우리가 민둥산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6: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무들의 지방 부대가 곧 도착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0: 그렇지 않으면 손실의 문제가 아니라 전군이 전멸될 거고 민둥산도 뺏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을 겁니까?
3: 자네 생각이 효과적이긴 해. 자네 계획은 동의하지만 난 자네가 부대를 이끌고 선두에 서는 건 용납할 수 없네.
2: 반드시 동의를 하셔야 합니다.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제가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6: 백중령, 자네는 대한민국 중 내가 본 사람 중에 제 훌륭한 인재네.
8: 젠틀맨, here's the plan. We start the assault 10 minutes into shelling. Echo Company. You start taking forward, taking grounds here, 300 yards from the main peak. Foxtrot, you follow Echo, 200 yards behind. Golf Company, you stay in put as a reserve. As soon as the shelling is over, Echo Company, you continue assaulting this direction, taking grounds, creating illusions for the enemy. We're going to make them believe that we're about to launch a heavy assault on their positions. That's diversion. 5 minutes later, you should be able to reach this position, 200 yards from the main peak. That's when we launch the second shelling. And then take cover here. Set up mortars and heavy machine guns. After 5 minutes of shelling, Echo Company, you provide the cover fire as we start moving and charging forward with a reinforced Korean army coming from behind the hill. And Foxtrot, you keep marching forward, okay? But stay vigilant. Understood?
9: Yes, sir!
8: Dismissed.
10: 새로 재조명한 일존에는 선발 부대로 나를 따라 첫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이 중대는 후발 부대로 오중령의 지휘하에 검부사장님의 명령에 따라 두 번째 공격을 진행한다. 나와 함께 선발 부대로 나갈 병사들에게 묻겠다. 죽음이 두렵나?
11: 두렵지 않습니다.
10: 너희들은 두렵지 않을지 몰라도 나는 두렵다.
12: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나? 하지만 소용은 없다.
10: 적을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죽음뿐만 아니라 치욕이다! 선발 부대에겐 두 가지 선택이다. 첫째, 죽음 불사하고 적을 물리쳐 지지를 되찾는 것이다. 둘째, 두려움에 떨다가

0: 1선은 좌측, 3선은 우측, 나와 2선대는 정면으로 공격한다. 포격이 시작되면 전부 전진 버벅으로 최대한 적진까지 간다.
1: 우리 포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진격해. 포격이 끝남과 동시에 일격의 진지를 탈취한다. 알겠나?
2: 알겠습니다.
1: 실시.

0: 到，到，到！要小心敌人的气面性炮击。炮击之后，注意观察敌人的距离。如果敌人还在炮击的覆盖范围之外，那么有可能还会再次进行炮击。多数人还是要躲在防炮洞里。都明白了吗？
1: 明白了。知道了，队长。
2: 我们不会伤敌人的。
3: 알았다. 바로 보고하지. 보사단장님, 선발 부대가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미군에게 연락해 포격을 시작하라고 할까요?
4: 잠시 대기한다. 여기 있는 병사들이 날 보호하기 위해 뽑은 최정예 병사들인가?
3: 네, 전부. 뛰어난 병사들로 뽑았습니다.
4: 좋아. 넬슨.
5: 네. 네.
4: 선발대에 합류한다. 합류해. 백중령을 보호해. 알겠나?
5: 네. 네.
6: Yes, sir.
7: 네. Sir, the Korean army behind the mountains have reported they've deployed. We should start preparing for firing the artillery.
8: Request the artillery strike on enemy's lines. Echo and the Foxtrot Company should start moving toward the Min Peak. As planned.
7: Yes, sir.

0: 더 이상 전진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1: 이건 너. 이건 너. 반드시 전진해야 한다.
0: 안 됩니다.
1: 너라고? 이건 면행이다. 안 그러면 너부터 죽인다.

0: き込まれろ。
1: 中国军的指挥官，有本事出来，我们分个高下。胆小了是吗？啊！我在防暴洞里不敢出来。我们大汉军队攻上来了，你来看看。秃头山是我们的了，出来啊！啊！
2: 你在这儿待着。
3: 班长，别走！
4: 班长，
3: 让进屋，跟我走。
4: 停！
3: 大将白上啊！
4: 给我回来！给我回来！
3: 科长，你就让我们去吧，那家伙太可恶了。
4: 他巴不得我们都去呢。李班长，
3: 让
4: 带着你的人。到防炮洞里边去隐蔽。
2: 什么？
4: 立即执行这是命令。
3: 那二排、三排呢？
4: 他们被李伟军缠住了，我只能最后一个再通知他们。
5: Report the situation.
6: Copy that. Sir, Echo Company reported that there seemed to be a fierce battle on the Man Peak. They suspect that the Korean army has rushed up there. Do we still start the second shelling as planned?
5: Get me the Korean Army Commander immediately.
6: Yes, sir. This is Field Command.
7: 네, 알겠습니다. 부사단장님, 미군 측에서 원래 계획대로 2차 포격 진행 헬로트 연신 부스입니다.
2: 그렇게 해.
7: 네, 알겠습니다.
8: 부사단장님, 2차 포격 말씀입니까? 그럼... 8대 대장님과 아사말 부대는 어떡합니까?
2: 백중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할 정신으로 선발대에 섰다. 미군의 폭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것이 백중령의 작전이야. 자네도 후발대를 준비시키게. 미군과 협조해 고지를 점령한다. 고지 올라가면 꼭 백중령을 찾아. 알겠나?
8: 네! 알겠습니다!
9: 团长，
8: 哟，
9: 准备通知二排、三排进入防炮洞。
8: 是。二排、三排，
4: 等，
9: 敌人还在前进。
8: 首长，二排、三排快撑不住了，
9: 再等等。
4: 敌人马上就要开始炮击，我命令快速进入防炮洞。
3: 走，
4: 二排、三排进防炮洞。
1: 亲娘的，原来你躲在这里！你别跑，我来了。
3: 二排、三排快进防炮洞！
10: 快进防炮洞！

0: rebels and the surrender. 투하하면 목숨을 털어준다. 우리 포를 우리 안다. 무기를 버리고 투하해라.
1: 交枪不杀，
2: 你们已经被包围了。
3: 别动，放下武器。
4: 交枪不杀，
5: 别动，
6: 放手。
7: 放枪，
8: 放枪。

0: 哎，前方！小心点，小心！사람이있었구나
1: 무슨일이
0: 야다행이다살아있어서
1: 차라리죽는게나을뻔했습니다
2: 무슨소리하는거야말이라도그런소리하지마미군이계속지원하면다시싸울수있다그래위쪽은어때
1: 민사는이미놈들한테넘어갔습니다지금은우리만생각해야합니다
2: 자네생각해우리가어떻게했으면좋겠나
1: 당장여기서떠나야합니다놈들이민둥산진실을정리하고나면저희를잡으려고조작을시작할겁니다
2: 정신병
3: 네
2: 사단본부와미군에게알려라저게대당의지원부대로인해우리부대가모두전설했다고아그리고생존자는안전지대로이동해다시연락을취하겠다고알겠나
3: 네알겠습니다
4: 웬통신하려고바로탈수한다
1: 네
4: 움직일수있겠나

0: 왜 멈추는 거야? 다른 길은 없나?
1: 이세 얼굴 따라 내려다녀 계곡을 돌아서 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몇 킬로미터를 더 걸어야 합니다.
2: 다른 대안 없나?
3: 있습니다. 이곳에서 밭을 타고 내려가 절벽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경포대 정원으로는

0: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부대의 전투 의지와 형제 반응은 늘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1: 모두 이쪽으로! 반대로 간다!
2: 우리가 포위된 것 같다. 정설!
1: 저기 지휘관! 지금 당장 붙다만 들여야 모기를 버리고 도망하라고 명령하라! 반항하면 죽을 뿐이다! 우리는 포로를 우대한다!
3: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 의견을 따라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정하는 건 자살 힘이나 다름없습니다.
1: 마지막으로 얘기하겠다!
0: 이전에도 끝나갑니다. 이제 와서 죽는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2: 불과될 수 없다.
0: 부사라는 님, 제가 듣기로는 저놈들은 보로를 우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몇 번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4: 대장, 홀고요 임무.
5: 백창아! 뭐하는 거야? 백창아!
6: 조상 부사! 시즌너마! 中国军人，你们说话算话吗？
7: 백창호, 명령 불복 등 사형이다.
0: 어쩌면 이게 저에게 가장 좋은 결말인 것 같습니다.
7: 무슨 개소리야!

0: 이 임시 수용소에는 마늘대 1,000여 명의 포로가 있었는데 지금은 교환 협정에 의해 돌아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번 전역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계속하세요.
1: 점이나.
0: 뭐합니까?
1: 왜 그래? 제 동생.
0: 계속아.
1: 점이나.
0: 어디가? 돌아가.
1: 점이나.
2: 형.
1: 잠깐.
2: 형.
1: 점이나.
0: 어디가?
2: 형.
0: 뭐 하는 거야?
2: 형.
3: 내 말 좀 들어보게. 이런 곳에서 누가 생각이나 했겠나 가족을 만날 수 있다고. 부탁님이 만날 수 있게 해주게.
4: 빠져.
3: 고맙네. 다행이다.
0: 계속 가세요.
1: 점이나. 점이나.
2: 형.
1: 너가 왜 여기 있어? 어? 어떻게 된 거야?
2: 난 중공군의 방송을 듣고 이거 남겨뒀다가 공격 시작되자마자 무기 버리고 투항했어.
1: 이걸 왜 여태까지 갖고 있어?
2: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형, 형 왜 여기 있어?
1: 나는 투성하겠어.
2: 나 계속 형 걱정했는데 형도 둘째 형처럼.
1: 너도 알고 있었구나.
2: 여기 오자마자 수송을 했었어. 마침 여기 있던 둘째 형 저한테서 들었어.
1: 어쨌든 너라도 살아있어서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2: 난 여기 올 때 둘째 형 만날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결국
1: 지나간 거 지나간 거야.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있고 이 전쟁 다 곧 끝난다는 거야.
2: 응? 형 많이 보고 싶었어.
5: 나도. 사라져서 고마워.
2: 형.
6: 经过15天艰苦卓绝的浴血战斗，中国人民志愿军和朝鲜人民军在朝鲜战场最后一次战役中取得了重大的胜利，打残了李伟军军队的4个主力师，收复阵地160余平方公里，拉平了我方的战线。 让叫嚣持续作战、单独北进的李承晚彻底丧失了阻挠停战的底气，而美军为找回面子的疯狂反攻，也没有达到他们预期的结果。朝鲜停战已经是大势所趋，不可阻挡。
3: 师长，电报，重要电报。